在混蛋，哎，你去滚滚蛋，哎，滚蛋，全们滚蛋，滚蛋，全们滚蛋，滚蛋，全们去滚滚蛋，滚蛋，全们滚蛋，滚蛋啥？滚蛋，哎，去滚蛋，滚蛋，滚蛋，哎，滚蛋啥？哎哎，去滚蛋，滚蛋，滚蛋，滚蛋，滚蛋啥？滚蛋。哎，我是。